0: your Naga City's coolest radio. Radio Guapito. Radio Radio Guapito.
1: 남은 청순 가련 새침 번쩍 이젠 지쳤나.

이렇게 주는 걸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